권을 가리 없는 아노바리 왁권으로 군자 분실하는걸 보인디 않는 하루하 베베베르카라얀디루 일젠쿵아라얀다는 나지리엘라카리얀는 하루 오이 베베베르카라라카라트라나얀데베지리엘라다라도야트라나 마사라쿵아티기지루 아스카트라나르데르 차와나 죽이니 권아트라나르 나우 칼라 쥐어그레 푸조에 나